항바야이 바우쿰 방가니 칼라바디 까리게노 농시리바 농시도나 아슈막 레이리바 마이통나 미트잉나 미츠나나 왕앙나 마타우나 까리게노 와칼기 타모이기 아티아다 농시바마기 와이기 콘탕나 닌두나 북닝부 타이방망란 아니다 따뜻나 마기 마이케 이탐나 뿌리바

0: 남기 세 버스 드리버로
1: 미는 와마탁 탕 버스에 이만한 뽕에 되게 야락들이
0: 낭나 헤블랙 신비락 바닥이네 우람 우람다 바까 야마 우락래 싹 이신가 통하더나 아또 미기 세바가 떠오르더나 니 티나 호나래더나 헤 나 피나 론가디 수비드란 헤
1: 호유 안나 나 하파마디 심망할 게이노
0: 아라 티티 오나래 비모 다우야로로 이
1: 호이세수 아또 미헤 오이루수오 아이덴 하이브쿠디 막 소이드는 인자니 타자 들어갔상 아목대기행비유
0: 아이브 난고비 누피라니 헤
1: 까리노 이세 코이나 나 코이도 뿌럭뿌럭 상나 봐 아도 코이나 갱신 비리도 봐 이엔 칠락바다네 헤 우다나 봐 하이두나 용마수 동안아 사자래 이세나 낭바다 산티 팡디에다나 마수 이낙들레이래다나 시다부 이세나 카나바 쏘기한다 하우리시보 이타이 사기 타박도 수나시
0: 헤 미기누 빠문비 아파우비 마이폼비 택시 가시 캉데비시데 나마나 바나 와락다비
1: 헤나
0: 라이엔 사루반디 마티 칼리바나라이도 낭나시디 낭 타달라게도 낭
1: 하요 나사마얌 랑나바다 나빠간 야우드레비 와시테 미울 훌레비 낭나 이미테 이사 우드리바 아이부 녹듬 녹살링이다 고 콱젤까수 최선 사랑신 영혼에
0: 낭나 시캉고이자도 낭
1: 녹듬 녹살링이다 고
0: 낭나 시캉고이자 헤 아이세 눕비타나 외람바다 나타나네 마이

0: 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啊呀的快点快点快点快点呀的你来得不够快点快点哎那别来谁收领的谁输输输输了没谁输就快点啊现在忙活赶紧来不能够的那把你那把你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
1: 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不能够的那
0: 他那个人那碰那那个隔离都不给一闹你一些你你赢了你吧哈隔离都不会喊那里头碰那困难碰那快吧隔离都不给他动那里头碰那困难嘿是
1: 哎那隔离该可不给巴西哎那隔离烂可不给巴西
0: 哎烂不烂的吧该不该的吧有没事给来我们了吧哎呀嘛是小小的雷的现在乌的吧你呢哈俺来的那来哎不是对来吧那可以你们谈出来的个啊都不一毛啊妈没见了哎不哈你想把他让了吧
1: 你有些的把他说啥了的了你的老婆妈呢你在外面病毒那其实你的那看你的那啊都那个他都在那个那帮你帮的你给我听了给害你不了哎给你来的没带呢看你的不容易吗嘿把家里的把你爸的啊你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本气是把用够我的个半折克罗一个，
2: 可以别吗？我看到嘛看着都那呢，应哪里在路了吧你？一边嘛给哈里也是那呢，你一度干的弄第一个忙了都那，那好那弄起伊拉好玩都那烂折了不都？
1: 你爸那怕那好人了不输，弄别的干土疙瘩不呢？看别的那，
2: 苦东咋把忙还落起你呢？
0: 哎，阿木的爱困嘿，一姑娘那命够不得突突老比一毛差。
1: 妈子，别再问那木的倒闭，俺得给把当些。哎不能看到你你爸心心的你比心心不哎你来你看不出马来
0: 哎哎哎哎哎
2: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1: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2: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1: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2: 哎哎哎哎哎哎哎哎哎乱的那边是在比起个海边的不难得咯，我在比起个海边的不咯。
1: 呀，他弄的黑，我弄黑。
2: 怕多比是海里不咯？你怕是不？你比乱不给啊？哈，啊，都个一般呢，赢呢，那个根本那是海里不咯？
1: 你怕怕比？哪个怕比的不难得？哎，就你怕啥？
2: 耶，你怕不给多不给高，他不懂那太的喏。
1: 哈，你怕不买东贵？你那都那现在都不打的呢呀？
2: 后来一不是，马他们再咋的提醒你不干的喏？
1: 哎呀，他弄黑，我弄黑。拉了比妈那该压的还能松开了一半弄黑，
2: 我摆了这大半年呐，阿咋不落咋吧？
1: 你妈一边没，
2: 我托那么当切克婆呢？阿妈派男托去，阿你派也木见托去。
0: 我是托个你还不去，我是托个你还不去，哎妈，那看个不你去，不那么去，哎你家是垃圾泡吧？垃圾是哪里的？
2: 巴子呀，巴子那比啥该松啊嘛罗？该那外人都那餐厅的黑他们了不住，餐厅都那硬性的不熬的呢。
1: 妈的，
2: 看不了到黑，咋好了跟你巴子？
3: 哎哎，该动了
0: 嘞，这么弄的是？
3: 该动了嘞，该动了嘞，吧。
0: 垃圾的搞那个垃圾更包，一毛阿尼弄新的哩耶，那把汤包哎比啥硬的，汤包来弄脏了个。
3: 不可以呀，么子汤包了你上面那不你听着着。身边阿尼上过了么子昆明那不的高那的，看那的。咖喱鸡诺，有妈妈在弄西弄西巴，阿哥来面那个黑阿哥在那，真那里皮不咖喱鸡诺吧？那可以你们哎鸡呢？伊爱吃个汤巴哩呢，吃只汤巴呢哎鸡的呢？
0: 哎，啥意思？话多，有妈妈在白吃的呢，有妈妈在要的呢？
2: 哎呢，黑帮子不的呢？哎呢哎呢，我们那不混那子不吃呢吧？子，
1: 没事给倒我们些，哎哎，还倒给妈妈开别了也没事吧？
2: 哎，这他妈是是是，好了好了，妈那吃不了，哎那吃不了，妈的，吃的妈妈开别了喽，还能的呢？一吃呢还跟那赢了喽？一那边的，一那边，
1: 嘿，以后不得那不应龙那事，以后你看那个那龙那事，龙那事，龙那事，龙那事，看那龙那
0: 事。嗨嗨嗨，你看那事，你看那事，看不得，你帮帮弄不？
1: 他弄了，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 비 바로 쓰고 예운해. 마이가세 이걸 더 가이래네.
2: 콜레 콜레 나만 굳이는 콜레.
1: 콜레
2: 콜레
1: 강물 더 나가시.
3: 아이 하냐 나디. 아이는 내 놓고 기록이 돌이 봐. 난 나오면서 아이는 안 되네. 그래 이 놈이 로터리 돌아게. 아빠 못 못 내 허로.
2: 가이노.
3: 못 잡으러.
2: 가이기 로터리 너. 이사세. 서로 혼난 검터라 봐 봐. 갑다라 바깥에다 뭐 가리기 로터리 너. 아이 아이는 원다 뭐 창으로 건 찔러 가리 건 원다 뭐. 너 비로 오셨다. 난 나나 하나가 너네. 난 나나 하나가 너네.
3: 너 너니 상라이 원도 온 찰래.
0: 아, 누피나 푸르비나 아니 론베게 파 꼬블리 아 용링가다 바 누피나 용 두가나 누피나 누피기 이랑 소갈레 니파나 비샤담데
3: 바디 바디 아이나 란망학다니 바디 아이기라니 아이나 누피 로로브네 푸노체 토레 이니 바디 카이노 노이 장노이 곤다 무쿠
0: 아이나 나마가시 노이 아마타타데 바니네 코 아이나 나마시 노이 아마타타데 바네 바 누가이디니 네네 코이 누가이디니 네

자타자리바 토럼바링 쓰기 나스는 위동바마 동민에 따라 고자업트는 레디스 토럼다 탐저리 행앙 통나레비 VLF기 뉴피싱나 방톡바 마칼마텔기 토럼싱 토럼마시 불란톡비가 다바싱나 강음 이베야마 아마디 에익밤 브리오발라 토럼부톡바 톡종 레누발라

마탕다 모 구돌 담저리 아운 봇 필마스테기 이라일레 마마디 아빈 수범 아니푸나 삭미나바 JS 콘첨나 세이링바 이세 세 구돌 담저리 다비세

0: 꼬이바다 가자 토피 바이터 맞도 맞도 아도
1: 음흠.
0: 홀에 뭐네 토라가 농당 토라가 뭐네 맞도 싸버 간다 뭐 아도 시절하니 아도 그 마히도네 신나게 하야가나 코이 콘 피도르 가나 레이 이메라 코피디 시수 아도 시수가 자기 라이스 브랜 아코이 게 이제 곱시가 싸마나 토피에가니 아도 타베 몽디 싸마나 마수 아도 마디 마히니나 자기 신이 때라 마시다 원 에멜기 상다 하피로 아도 카프 맞다나 하 오이가다 보고 아도 시기 벳 쳔마 맞담지나 원 에멜기 상다 하피로 아도가 맞음뜸 다마 콩사 토피로 아도에가디 뭐 싸로 맞담다 뭐 아도 시가네
1: Lengsin biriba expert anibu hairok bazar degi nuyon sanan khurum jeri hangjening liba wa hangdi sem pambi khara haikha pambi khara thazeri masa thabagi matam kari thadana chanagani aduga har hapana chahi amada kayarak hapkadabano takpirak lagadi punsi gi kaujeroi haiduna nuyon sanana thambirakdi
0: apple almadi koi haikha pambi thabagi se puning to bagi matam se koina koi winter da just before flowering hai tar ado pambi normally ato pa pambi singi di koi gi spring season lang pasi dan tong me spring ma mang sida aduna hoji ki haikha gumba apple gumba se ti spring season ma pan galoi na la eba mo se aduna mo ji to bi hai ta de kon october november si to bi bear ma gi puning to ma sa tha ba se ma sa tha ba tam sida koi no kai to bu ya ge da koi fam ya mi no kaung dang mi no oi ge ra ba mi compose oi ge ra ko pambi ma da ke ji ma nga gi sang da mai makong da ra na ma tok tho ga happy ga ni happy ma da sio october november da gi koi na puning to bi ra ni ha bi di ma sa ka tha la ni ka tha lo ma tum da koi gi he ka tha pa ga zo happy ya du ga november january phau se si ma nong si to akoina lotion bi ga da ni si gi ma pham ja mineral ha pa gi se adu ga fertilizer koi gi chemical fertilizer ha ge na koi split dose se na ahum thok na adu npk si da koi p gi saro ssp gumba mop gumba mira ro potas kumba si di aham bagi desel dose na aham bagi da ha pa ba ya adu kai kuma urea su ha pa ta ga de urea si di khuna sau ani thon khai do pi ba na ta ga sau ahum thon khai do pi su ya mai na khai do ga haibidi nga sai aham bagi sa sau ma ha pa ra ni adu ga just before initiation of the flower haibidi early spring je lai hek sat ni ga je su na na lak pa ma tam je si da ma ha pi ra ni adu ga mai oi ra ma tung da kharam ha pi ra ni adu ga ꯑꯩꯈꯣꯏ ꯃꯍꯩꯁꯤꯡ ꯑꯣꯏꯈꯠꯂꯛꯄ ꯃꯇꯨꯡ ꯑꯩꯈꯣꯏꯒꯤ ꯖꯨꯟ ꯖꯨꯂꯥꯏ ꯁ꯭ꯋꯥꯏꯁꯦ ꯁꯤꯗꯃ ꯑꯍꯨꯝ ꯌꯨꯔꯤꯌꯥꯁꯤ ꯑꯍꯨꯝ ꯊꯣꯛꯅ ꯍꯥꯞꯄꯤꯒꯗꯕꯅꯤ ꯑꯗꯣ ꯍꯥꯞꯄꯒꯤ ꯆꯥꯡꯁꯦ ꯑꯩ ꯊꯝꯖꯔꯝꯒꯦ ꯑꯗꯨꯝ ꯍꯥꯏꯕ ꯄꯣꯠꯁꯤ ꯑꯩꯈꯣꯏ ꯍꯩꯀꯥꯒꯤ ꯑꯣꯏꯔꯁꯨ ꯑꯦꯄꯜꯒꯤꯁꯨ ꯑꯗꯨꯝ ꯆꯥꯡꯆꯠꯇ ꯃꯥꯟꯅꯒꯅꯤ ꯄꯥꯝꯕꯤ ꯑꯆꯧꯕ ꯂꯤꯔꯕ ꯍꯥꯟꯅ ꯄꯥꯟꯈ꯭ꯔꯕ ꯍꯥꯏꯇꯥꯔꯦꯀꯣ ꯎꯖꯥꯎ ꯑꯣꯏꯔꯒꯗꯤ ꯌꯨꯔꯤꯌꯥꯒꯤ ꯆꯥꯡꯁꯦ ꯀꯦꯖꯤ ꯑꯃꯒ ꯃꯈꯥꯏ ꯍꯥꯞꯀꯗꯣꯏꯅꯦ ꯑꯗꯨ ꯑꯍꯨꯝ ꯊꯣꯛꯅ ꯈꯥꯏꯗꯣꯛꯑꯒꯗꯤ ꯑꯃꯨꯛꯇ ꯑꯩꯈꯣꯏꯒꯤ ꯀꯦꯖꯤ ꯃꯈꯥꯏ 500 ꯒ꯭ꯔꯥꯝ 500 ꯒ꯭ꯔꯥꯝ ꯆꯥꯡꯁꯤꯗ ꯍꯥꯞꯄꯤꯕ ꯇꯥꯔꯦ ꯑꯗꯣ ꯄꯥꯝꯕꯤꯁꯦ ꯅꯧꯔꯤꯕ ꯆꯍꯤ ꯑꯃꯅꯤꯗ ꯐꯥꯔꯤꯕ ꯍꯥꯏꯇꯥꯔꯦꯀꯣ ꯅꯠꯇ꯭ꯔꯒ ꯑꯩꯈꯣꯏ ꯄꯥꯟꯕ ꯍꯧꯔꯛꯇ ꯉꯥꯏꯔꯤꯕ ꯑꯗꯨ ꯑꯣꯏꯇꯥꯔꯒꯗꯤ ꯑꯩꯈꯣꯏꯅ ꯌꯨꯔꯤꯌꯥꯁꯤ ꯀꯦꯖꯤ ꯑꯃ ꯑꯗꯒꯤ ꯑꯦꯁ ꯑꯦꯁ ꯄꯤ ꯁꯤ ꯀꯦꯖꯤ ꯑꯃ ꯑꯗꯒꯤ ꯕꯤꯔꯠ ꯄꯣꯇꯥꯁꯤ ꯀꯦꯖꯤ ꯑꯃꯒꯤ ꯆꯥꯡꯗ ꯍꯥꯞꯄꯤꯌꯨ ꯑꯗꯣ ꯄꯥꯟꯕ ꯍꯧꯔꯛꯑꯕ ꯑꯔꯤꯕ ꯑꯣꯏꯔꯒꯅ ꯑꯩꯈꯣꯏꯒꯤ ꯀꯦꯖꯤ ꯑꯃ ꯃꯈꯥꯏ ꯌꯨꯔꯤꯌꯥꯁꯤ ꯑꯗꯨꯒ ꯁꯤꯡꯒꯜ ꯁꯨꯄꯔ ꯐꯣꯁꯐꯦꯠꯅ 2 ꯀꯦꯖꯤ ꯑꯗꯨꯒ ꯑꯦꯝ ꯑꯣ ꯄꯤꯅ 2.5 ꯀꯦꯖꯤ ꯁꯨꯃꯥꯏꯅ ꯍꯥꯞꯄꯒ ꯑꯩꯈꯣꯏ ꯐꯖꯅ ꯁꯦꯝꯕꯤꯔꯒꯗꯤ ꯃꯄꯨꯡ ꯃꯔꯩ ꯐꯥꯅ ꯐꯖꯅ ꯄꯥꯟꯕꯩꯗ ꯑꯣꯏꯒꯅꯤ
1: ꯑꯍꯥꯟꯕꯗ ꯇꯥꯇꯣꯟ ꯑꯃꯗꯤ ꯏꯆꯦꯃꯕꯨ ꯅꯆꯟꯅ ꯏꯀꯣꯛ ꯅꯣꯅ ꯈꯨꯔꯨꯝꯖꯔꯤ ꯍꯥꯏꯕ ꯋꯥꯐꯝ ꯑꯁꯤꯅ ꯋꯥꯍꯧꯗꯣꯛ ꯑꯣꯏꯕꯤꯔꯛꯂꯒ ꯋꯥꯍꯪ ꯍꯪꯕꯤꯔꯛꯂꯤꯕ ꯑꯁꯤꯅ ꯂꯨꯀꯦꯔꯗꯒꯤ ꯋꯥꯡꯈꯦꯝ ꯁꯨꯁꯤꯂꯥꯅꯤ ꯅꯆꯟꯒꯤ ꯏꯪꯈꯣꯜꯗ ꯎ ꯃꯣꯔꯣꯛ ꯃꯄꯥꯝꯕꯤ 10 ꯕꯣꯔꯥꯗ ꯂꯩꯕꯥꯛ ꯍꯥꯞꯄꯒ ꯊꯥꯖꯕꯅꯤ ꯃꯄꯥꯟꯁꯨ ꯁꯥꯕ ꯍꯧꯔꯦ ꯃꯄꯥꯟꯁꯨ ꯀꯦꯟꯕ ꯈꯔꯁꯨ ꯌꯥꯎꯔꯦ ꯑꯃꯅ ꯃꯣꯔꯣꯛꯀꯤ ꯃꯈꯣꯡꯗ ꯃꯨꯁꯨꯛ ꯃꯨꯕ ꯈꯥꯝꯗꯦꯛꯄ ꯃꯁꯤꯅ ꯃꯍꯤ ꯆꯨꯞꯄ ꯇꯤꯟꯅ ꯑꯣꯏꯒꯗ꯭ꯔꯥ ꯃꯁꯤ ꯀꯔꯤ ꯂꯩꯅ ꯑꯣꯏꯒꯗꯒꯦ ꯃꯁꯤꯗꯒꯤ ꯀꯟꯅꯅꯕ ꯎꯄꯥꯏ ꯑꯃꯇꯪ ꯇꯥꯛꯄꯤꯔꯛꯎ ꯇꯥꯇꯣꯟꯒꯤ ꯄꯥꯎꯈꯨꯝꯗꯕꯨ ꯈꯧꯔꯥꯡꯅ ꯉꯥꯏꯖꯔꯤ ꯍꯥꯏꯗꯨꯅ ꯊꯝꯕꯤꯔꯛꯂꯤ
0: ꯎꯃꯣꯔꯣꯛ ꯄꯥꯝꯕꯤꯒꯤ ꯃꯈꯣꯡꯗ ꯈꯥꯝꯗꯦꯛꯄ ꯑꯃꯨꯕ ꯈꯥꯝꯗꯦꯛꯄ ꯍꯥꯏꯕꯁꯦ
1: ꯍꯣꯏ
0: ꯃꯁꯤ ꯑꯩꯈꯣꯏ ꯀꯩꯅꯣꯅꯦ ꯂꯦꯠ ꯕ꯭ꯂꯥꯏꯠ ꯀꯣ ꯂꯦꯠ ꯕ꯭ꯂꯥꯏꯠ ꯑꯗꯣ ꯁꯤꯁꯤꯅ ꯑꯗꯨꯝ ꯃꯄꯥꯟ ꯀꯦꯜꯍꯟꯕꯁꯨ ꯑꯣꯏꯔꯛꯀꯗꯣꯏꯅꯤ ꯑꯗꯒꯤ ꯃꯊꯛꯇ ꯃꯅꯥ ꯍꯦꯛ ꯊꯪꯅꯕ ꯃꯅꯥ ꯑꯔꯤꯕꯁꯤꯡꯁꯤꯗꯒꯤ ꯌꯦꯂꯣ ꯆꯪꯉ ꯆꯪꯉ ꯁꯨꯝ ꯀꯦꯜꯂꯛꯀꯗꯣꯏꯅꯦ ꯑꯗꯨꯅ ꯁꯤꯒꯤ ꯂꯦꯠ ꯕ꯭ꯂꯦꯛꯀꯤꯗꯃꯛꯇꯗꯤ ꯑꯩꯈꯣꯏꯅ ꯑꯩꯈꯣꯏ ꯔꯤꯗꯣꯃꯤꯟ ꯄ꯭ꯂꯁ ꯁꯥꯏꯟ ꯑꯃ ꯂꯩꯀꯣ ꯃꯦꯇꯥꯂꯤꯁꯤꯟꯒ ꯀꯥꯔꯕꯤꯟ ꯗꯥꯏꯑꯣꯛꯁꯥꯏꯗ ꯑꯅꯤ ꯌꯥꯎꯕ ꯑꯗꯨ ꯔꯤꯗꯣꯃꯤꯟ ꯄ꯭ꯂꯁ ꯁꯤ ꯑꯩꯈꯣꯏꯅ ꯏꯁꯤꯡ ꯂꯤꯇꯔ ꯑꯃꯗ 2.5 ꯒ꯭ꯔꯥꯝ ꯒꯤ ꯆꯥꯡꯗ ꯑꯩꯈꯣꯏꯅ ꯅꯦꯞꯁꯦꯛ ꯏꯁꯄ꯭ꯔꯦꯌꯔ ꯄꯝꯗ 15 ꯂꯤꯇꯔꯒꯤ ꯄꯝꯗꯨꯗ ꯑꯣꯏꯔꯒꯅ 37 ꯒ꯭ꯔꯥꯝ ꯒꯨꯝꯕ ꯍꯥꯞꯄꯒꯅꯦ ꯃꯁꯤ ꯆꯥꯏꯊꯣꯛꯄꯤꯒꯅꯤ ꯑꯗꯨꯒ ꯃꯁꯤ ꯃꯊꯪ ꯅꯨꯃꯤꯠ 39 ꯂꯩꯔꯒ ꯑꯃꯨꯛ ꯑꯃꯨꯛ ꯆꯥꯏꯊꯣꯛꯄꯤꯕ ꯍꯥꯏꯇꯥꯔꯦ ꯁꯤ ꯑꯣꯏꯔꯒꯗꯤ ꯉꯁꯥꯏꯒꯤ ꯃꯇꯨꯡ ꯇꯨꯡꯗ ꯑꯩꯈꯣꯏ ꯁꯟꯗꯣꯔꯛꯀꯗꯕꯗꯣ ꯃꯁꯤꯁꯤꯅ ꯀꯟꯇ꯭ꯔꯣꯜ ꯉꯝꯒꯅꯤ ꯑꯗꯨꯒ ꯂꯩꯁꯨ ꯈꯔ ꯀꯦꯜꯂꯦ ꯍꯥꯏꯕꯅꯤꯅ ꯑꯗꯨ ꯊꯥꯗ ꯉꯥꯏꯔꯤꯕꯅꯤꯅ ꯍꯧꯖꯤꯛꯀꯤꯗꯨ ꯕꯣꯔꯥꯗ ꯊꯥꯏꯕ ꯅꯠꯇ꯭ꯔꯣ ꯑꯗꯨ ꯑꯣꯏꯔꯒꯗꯤ ꯑꯗꯨꯝ ꯂꯩꯕꯥꯛ ꯂꯩꯍꯥꯎ ꯀꯝꯄꯣꯁ ꯑꯗꯨꯝ ꯃꯔꯥꯡ ꯀꯥꯏꯅ ꯌꯥꯎꯔꯝꯒꯅꯦꯅ ꯈꯜꯂꯦ
1: ꯍꯣꯏ
0: ꯑꯗꯨ ꯀꯩꯒꯨꯝꯕ ꯁꯤꯗ ꯈꯤꯇꯪ ꯋꯥꯠꯂꯝꯒꯗꯣꯏꯁꯦ ꯑꯩꯈꯣꯏ ꯖꯤꯡꯛ ꯀꯨꯝꯕ ꯀꯣꯄꯔ ꯒꯨꯝꯕꯗꯤ ꯈꯤꯇꯪ ꯋꯥꯠꯂꯝꯒꯗ꯭ꯔꯥ ꯑꯗꯨꯅ ꯃꯥꯏꯀ꯭ꯔꯣꯅ꯭ꯌꯨꯇ꯭ꯔꯤꯌꯦꯟꯁꯤ ꯑꯃꯨꯛꯇꯪ ꯆꯥꯏꯊꯣꯛꯄꯤꯌꯣ ꯑꯗꯨꯒ ꯀꯩꯒꯨꯝꯕ ꯁꯨꯝꯕ ꯄꯥꯝꯕꯤꯁꯤꯡ ꯑꯁꯤ ꯍꯧꯖꯤꯛ ꯍꯧꯖꯤꯛꯄꯨꯗꯤ ꯄꯥꯟꯕ ꯍꯧꯔꯦ ꯑꯗꯨꯕꯨ ꯃꯊꯪ ꯊꯥꯕꯗꯗꯤ ꯁꯤꯠ ꯇ꯭ꯔꯤꯠꯃꯦꯟ ꯑꯃꯨꯛꯇꯪ ꯇꯧꯊꯣꯛꯄꯤꯌꯣ ꯑꯩꯈꯣꯏ ꯍꯧꯖꯤꯛ ꯕꯖꯥꯔ ꯃꯥꯔꯀꯦꯠꯇ ꯐꯪꯉꯤ

0: 아이네 락터 수야라니 하는 마가 어부는 먹러러가 아신 것도 큰가가 너코이 포타는 레이로 하는 마가 에 좀 나와봐 봐봐
1: 감다옵니 우리 시디 아이디 망이다나 아저와
0: 마
1: 나나도 가얌티네 수오래 하
2: 무슨
1: 기안다 하우리 브라하이베니 미낭고 가람보 호스피탈 안다노 하이바 자로 자나나버 떡시 자로 까이다오게 모이 바봉네 또 맨나 웅드네 레이디도 봐 아저와 잘로네 너희 바봉기 와가 이르는네 낭고 비리엔 회기 가리도 아무것도 통도로 하이 자로
2: 자랑 코랑 내놓고 이 형업이 낭해디다 하이
0: 아씨 아코이 마시나 바멘 따드나 마탄다 빵빠다 빠칼리
1: 시부 빠컸다 봐 야리 브라니야 송보는 거
0: 바보
2: 이봉아
0: 아 라마 니땅 빠오피 싫어
2: 거리기 빠오노나
0: 아 코이 모차도 코이 모차도 무 피시엘리
2: 하 거리 이보도 무분 피시엘라
0: 어
2: 마야마마 레이나 레이나 파제이네
1: 그이노네 하이리시보 하이 아서와 낭나 하이리시보 아시행버네 헤
0: 아시행버네 이마 당위 번데기니 하이
1: 아아아
0: 레이키드라바 리티알 자스 카미니스나기 마찬이 피니시 와헤리
1: 오오오오
2: 마나 타박장이 이베시 탐 걱정 아이
1: 파리에 까이다 오라게 모이 바부 찌레디 찌레다나 루홍 톡피라가 로이레 나티 모이 바부 투미나 숨라이 베나디 카나 로이 카나 카나노 하이도 빠츠나나 바 파우도 아무 따디 하이비루 소 까이다 오라게
2: 하이 농야이 요르 칸시다 능 헤 하이루 로 하이 마탄 샤드 나 멜레일랑 브하이보 리셰이네 토헤 칼라카니
1: 데모사 카리노 나 모울라 아칸시다 보

0: 다짜오보! 그 다이들 시끄럽노니 통가주 이항다 하니니 마시디 생근업이 이용국이
1: 호 임마! 남의 도우들아! 배가능하고 신나이너! 다짜오보! 다짜오보!
2: 까이누네 입에 마 민원대부 구박나도 끝나 다 혼나버렸네 이봉어 샤오누고
0: 따다 야이다 따다 아이디 안오고 냈디 따다
1: 에 너희 암튼 잘 호러 구이테라 디게 안나다 이제 알어 샤 니 양우 싯다 봐
0: 아이 쇼이 그럼 말해
1: 야래 살로
2: 입에 마 낭나 갈리부도 카라 키트 해만 그래 이봉어 시디야도 하그나 파트바 미슈 냈디
1: 예 그이노데 따다 왕왕무데 미기 미상장 비리도 보 가이노 아시부 미라
2: 마니 미니 미슈 아셈바 미네티 마루셈바 미 이베마 난 키땅 칸토 뚱근에 닝아 마호로 아이부어 야마네 사시무기게 사글라셈 땅타기시 나한땅 보타기시고
0: 야레타 자오바 노무코나 타게
2: 호이다 하이 코바 마다도 보 가나기 사 탕닝가브노
0: 그레지도 보도 바붕기 사누 비드니코 민나 타자
1: 다다 아시부가나노
2: 이베마 마탕 쇼이시 여러버디 이붕 왕앙다바나 리엠고도 부마레다
0: 응아시 퉁은이 하이버디 바붕네 땀드네 따레
1: 하이마
2: 이베마 이나오시 마모이 두칸데 여우니 타타 고딩기네 이베마기 빠샤히 타르크보도 이나오시는이네 이베마 이나오시나
1: 쇼리 성루가 밤실라오
0: 야니 아이 노모 락차르기
1: 살라우나 톨럭부두다 컹모이락보이 파라마다크라바 사우누과 나등나 비랑쿠와 자비랑키노 따사오바 살랄랑키노과
2: 호이 이베마 호이 이모아 나셀시 아두가 항나 기안타다비 아마디 나타빈 마샥슈네 아돈 나빈 하하디다 가리하니 다 파라카마 타키드나 तो वो ये नहीं माने हैं इबुंग और तो कई इबुंग बकरे भी हैं निंबा माले अदो याम बने स्क्वाशे मुगे कोई रोई गांठ नहीं
0: तादा आई ना सीधी लोई नहीं आ रहे कंपनी की मीकर थुंगा बा मोबाइल सु नेटवर्क पंग दे लेन लाइन सु कनाम तो रिसीव तो रुकती अदो पाबुंग दो अमुक तो उन्हें निंबनी
2: ए कलाई देती लेन लाइन देती पंगल तो गे ngasi ayo angan bada singari mana kanagi wayar pos loi namak tudik lam na bani pangoroi ibungo pangaro
0: adu pabung bu kadai de sekani hairam ge tada
2: ye madu madi yamba bhap ta udre
0: adu di tada horen pabung laga company gi mi lai khara haibiu ayo mu chale ge ko tada
2: ngai khoni ibungo ibe

0: 이봉아, 미하리, 하이엔가우 난기 오피스카와 난가나봐 파스포트 포토가 사티비겟 가도 아야좀 보라겠고 쇼핸매야래 이봉아.
1: 아, 바봉 저
0: 야래 이봉아. 아, 난 라이브라 가야 꾸이래.
1: 아, 꾸이들이 바봉 열받아가리.
0: 가이다웅이 라이브.
1: 아, 나시 락바니 바봉. 바봉 오까돔다 랭비로분.
0: 쇼나 오브리다 이봉아. 난게 나바이 타범 땅장한 지라 하지나 세세 아이고이기 마카등 모델레이바 익시엔조 피샤도 군대로군이 인터뷰음 땅 야혼게 하지나 CM 땅 탈루바
1: 아저디 양나 파이네 파보 까리 타범 파보 까름 바디 파밍기노네
0: 다이렉 예사이 크랄라우니 하지나 프레스 노트 토크도 이파레 다제데드나 조업 센터에서 찰라게 예응으래 지금은 해보 마기 서비스장 마기 자기 주어 로실라카다 우리 아주다 마라이 벅도 옛날 우리게 옛날 타오보네.
1: 파이 바보 아주디 야나 파바 타방 바보 아이 저 엉엄마 마팅 방간이다.
0: 파이 나 거의 마양 술래이드나 자바 자다 왜 자세 미럭 딜라 하우다 왜 야드래 마차기 오이브 퀄리비션 시게디 온토 나디 자네 기드래 해보.
2: 아도 모이 바보 아 비하리 나디 카리 하이 하우라게 바.
0: 오 하이엔만 오피스 카본 능나 바나 파스포트 포토 아니가 마기 서비스투가 제록스 저러가 피히 바타리 이보 쪼바
3: 오
0: 능보 파스포트 라이바나 트라네
3: 야니 파보 호렐 살라가 참 토르게 파보
2: 하이 아쇼바 능기네 마삭 마툼 싱도 로이네 랑실 루이붕오 쇼현 바야 포나 티고
3: 호이마
1: 파보 아이쇼 무 영나 바 떡자르게 호렐 누미다 아무 라게
0: 아아 아 쇼쇼쇼쇼 이보
2: चलो इसे आवार मनी अदु कांता होरे नुंगदांग दे खुई द चाक सासी कुई बुओ
1: याय इने
3: थोसी आइशु इमाना बगी पोटम लोशन गदो बले थोसी ला
0: हाय शु हाय बने मामा
2: मुई पाबु
0: हंडकी इसा गी थबक से नान थो गन बे यादरे को
2: अमा खंगदे होना दबे याब्रने इसा गी बो मुई पाबु
0: कनानो Nupi macam macam ni ibu siapa? Hey, nama unu pina tarik jalan yang nang buah. Macoi romi anak apa melayu hai betul bo. Kudu orang kacau terus jalan.
2: Ayang tadi yang kiki mui papa.
0: Ayang siapa?
2: Hai ma, ku mui papa. Si di isa ibu sahunya melayu riba dukaan gi mahazun gi macam nupi dunia mi. Bima, lau sanggol lau, kakalo. Yare, khu ko do yogja sanu lok thu ranu isa si di hita ka khalo lao
4: ya ni ma
2: lao si da pham si lao ni nang bo
0: pham i be ma karim ta hangoi ranu isa si di nayum mang ni he khan do ko
4: phani babu
2: we pham si ma
0: di kai de sha anga si ya de uri
2: we babu a jie do ang ta tin di so ba oi
0: thilu ge ko be ma Isabu, maru ke coba buat pok punya hari tu bu.
4: Hoi mana papa?
2: Oh, moy papa, mi mesin mana mau bung mau pagar amat, tiaw pon ti. Isase, umat hantar ni, umat hantar.
0: Very good. Pole star in the sky. Lalurah ni papa hari tu bu.
4: Isorne tambi ramdra bni na, adom nak handuk patah le papa. Ado, nung dia am nung aite, awat papa dia adom irai le ye.
0: Kuring mak ning matung bni, kerai degi di lagi degi doy sasi dia.
2: Ado isa abu sida lak pera, nanti iman hai di kadai dasa luge hai ba.
4: Sida sum lak pun ima. Ngarang ni midang, dukan gipot keretung ba. Dasanti yaudra di yadra ba. Horin mana lak pengai le di tengan ini dina, ahina dum lawa lava.
0: Payda. Isa ana kera wabi ba hai duni. Mama.
2: Mui pabu.
0: Isa ibu cobo duna kadai okra ba.
2: Oh, awang sida ne mama.